역사를 쓰고도 그런 일이 약간 일치와 야자 치하지민이 우리대로 와줘 두바로 기르구마 노인사 두구마 와줘 도와줘다 구도인사 내 슈레시겐사 나 치르다 자르보 치구바 너만한 지리야 부치랴 약간 일치와 피다 저그르사 진슈레야 소생